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아침이라 쌀쌀합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꼬미남님께서 더 스카웃 보라 그래서 더 스카웃 보고 있는데, 아, 노래들이 너무 노래를 아직은 잘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우리 가만히 승철 오빠를 보니 너무 좋네요. 제가 지금 2편을 보고 있어서 목소리들이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더 스카웃 벌써 나왔더라고요. 두 개나 나와서 그 노래를 다 음원을 준비해놨어요. 쭉 전해드려 볼 거고요. 어제 나온 곡도 준비해놨습니다. 김결의 내 사랑 내 곁에, 이것도 어제 나온 곡이고요. 빈세트 블루도 신곡을 냈고, 그리고 여은도 신곡을 냈고, 온유도 신곡을 냈고, 그리고 주원의 곡과, 그리고 김현중 아시죠? 김현중이 이상한 노래를 냈더라고요. 치킨이야. 댄스 같은데. 이것도 준비해보고, 그리고 더 스카웃의 노래를 모두 준비해서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호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발 라디오 이어갈 수 있는 예능 더 스카우 다시 태어나는 별 한동안 노래 들을 것 같아요. 네, 본방송 못 봐요. 음원만 일을 하니까 하시면서 저도 본방을 보는 건 아니고 몰아보기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일단 제가 가수로는 제일 길게 좋아했던 이승철님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간만에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프로듀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디렉터라고 해야 되나? 나와서 네, 우리 승철 오빠도 진짜 많이 늙었네요.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뭐 웬디라든가 김재중은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는 아닌데 영케이는 좋아해요. 그래서 볼만하고요. 또 모르는 가수 또 신입이나 또 배우들도 나오고 모델도 나오고 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듣기도 좋고 또 발전해가는 걸 볼 수 있는 예능이라 음악 예능이라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 쭉 전해드려봤어요. 음원 두 개 나왔는데 네, 두 앨범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봤고요.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와블의 보랏빛 향기 NCI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기현의 세월이 가면 김선균과 도희의 운명 정우 유연석 손호준의 너만을 느끼며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식사 잘 챙겨가며 안전운전 하세요.

Yeah. 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모든 걸 노력했어.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어. 내겐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정말 그랬어.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우리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내려가는 것만이라도 한 권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네, 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이 없다면 풍경은 금세 빛을 잃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길도 기적처럼 환해지고 힘든 길도 꽃길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마음 나눌 사람이 함께 하길 그리고 하루가 따뜻한 숨결로 가득 채워지길 빕니다. 오늘은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이 월요일날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빵긋 웃으면서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빵긋 웃으면서 아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은 아직 꾸리꾸리하게 비 온다고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네요. 오늘 하루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언제나 굿모닝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달빛사랑이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시간 터보님 시간인데요. 이 터보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녀오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터보님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할 겁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그리고 우리 연희님 밤새 고생하셨죠?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노래는 아이유의 블루밍, 강승윤의 직진

네, 신창란 올라왔어요. 신창란에 꽁찌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유나의 우산, 그리고 정효빈의 처음이라서 최은빈의 네버엔딩 스토리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부추 수확하고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창국난 다녀갑니다. 제가 사는 곳에 새벽부터 방금 전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형은 예보에 없던 거라고 하더군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어제부터 오늘 어제도 비가 살짝 내렸죠. 오늘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긴 했었어요.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비올 확률이 60%라 그러더니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나 봅니다. 꽁찌님 부추 수확하셨다는데 요즘에 부추가 제철이죠. 부추 많이 드십시오. 제철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우리 꽁찌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는 참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죠. 이 노래도 괜찮네요. 그렇죠? 최은빈이 부르는 네버엔딩 스토리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 아니 처음 들었어요 저는. 노래 참 괜찮다 이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네요. 신창란의 우리 와우님께서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싸이의 낙원, 업무에 밥만 잘 먹더라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돌이켜보니 한 것도 없이 보낸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 것도 있게 보내볼게요. 한 주 더 힘내시고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님 그래도 주말에 식구들 밥 챙기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안일 그것도 일이랍니다. 한 거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한 거죠. 식구들 돌보는 일도 아주 많은 것을 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와우님 언제나 늘 부지런하게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데 하시는 분인데요. 한 거 없다고 하니까 아닐 텐데 이러면서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 한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나는 곡도 세 곡, 와우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필사마님께서 트와이스의 치얼업, 그리고 소녀시대의 힘내, 유정석의 질풍가도 세 곡 청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월요일입니다. 부산은 흐리네요. 흐리고 텐션 떨어질 수 있을 땐 뭐다? 신나는 노래다. 텐션 업할 수 있는 곡들로 청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는 하루, 그리고 힘내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서울도 흐려요. 많이 잔뜩 흐렸는데 이따 비 소식도 있고 하네요. 월요일은 왜 힘들까요? 가만히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일이 많이 쌓여서 힘듭니다. 우리 사마님, 아자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날, 많이 웃는 날 되시면서 아싸 신난다 하면서 노래 신나게 업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제가 아래 내용 전해드릴게요. 수도권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상태고 서울은 현재 18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부지방 및 동쪽 지역과 남부 곳곳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대구와 울산, 제주는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으니 외출할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전반적으로 낮 추위가 주춤하면서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크게 덥지 않을 초여름 날씨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대기 및 미세먼지는 통합대기 지수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대체로 쾌적한 편입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이렇다네요. 제가 있는 서울은 잔뜩 흐려있어요. 찌푸린 날씨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산도 찌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쪽에 광주 쪽 저쪽에는 우리 비가 왔다고도 합니다. 날씨들이 같은 나라에 사는데 다 제각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저 이렇게 경계선에 가서 서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노래 한 두 곡만 전해드리고요. 우리 행복해지라는 신청곡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전해드린 노래 도영의 세범의 노래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함께합니다.